0: 뒤서 온다.
1: 걔 가나 봐볼까?
2: 갔나가?
1: 가나 봐니까 뒤서 온다.
2: 갔나가? 간놈 음식 꺼지게 지수가리라 올라.
1: 얘들 불러 봐. 이 새끼는 사대바리 말리 가오는 벌자. 어제 갔나 봐.
2: 너가 내가 몸이 온다.
1: 몸이 나 봐니까? 너희들 몸이 본다? 마 고고 저스터 락서. 어버디 사대 말리 아마 본다 볼라나? 너희 아마 본다? 말에 삼탈고 싶어 죽어 빠졌어 락처. 말에 죽어 딨나?
2: 아마!